0: G-String 62 리그리에로 디렉트 코펜 리슨다노민테 10,000 캔슬 코펜 올 리스트릭션
1: 리그리에로 디렉트 코펜 다메테 10,000 코펜 올 리스트릭션 캔슬 G-String 62

0: 마크 200 5 마일스 폼 바디 턴 레프트 헤딩 180 클리어 파이리스 양키 런웨이 16 레프트 어프로치
1: Left-hand heading 180, clear for us Yankee runway 16 left approach, marker 200.
0: FedEx 5775, turn left heading 330.
2: Left turn heading 330, FedEx 5775.

0: 제프링 6드 리리 스피드 2 만들어 놓. 오렌지나 2 8 리리 스피드 2 3 들어 놓.
1: 스피드 2 3 들어 놓. 오렌지 엔 2.
0: 오렌지나 2 8 디스너 메인텐 6000.
1: 디스 6000 오렌지 엔 2.
0: 오리아야 2129 디스너 메인텐 9000 캔슬 스타 오 리스트릭션.
2: 디스 메인텐 9000 캔슬 스타 리스트릭션 코리아 2129.
0: 오렌지 아이나트 8 콘택트 도쿄 레이더 120.2.
1: 120.2 오렌지 아이나트 8.

0: 에어소드 701, 디스나라멘테 7000, 캔셀 스타 올드 리스트릭션.
1: 디스나라멘테 7000, 캔셀 올드 스타 리스트릭션. 에어소드 701.
2: 대표 브로우트 런지나 5-2, 리딩 브로우트 레벨 280, 리딩 브로우트 레벨 240, 위즈 파파.
0: 오렌지아이나 522 도쿄 어프로치 람웨이 16 레프트 익스펙트 아이레스 양키 람웨이 16 레프트 어프로치 클리어드 비아 루타스 골프 아라이벌
2: 라지 익스펙트 아이레스 양키 람웨이 16 레프트 클리어드 비아 루타스 골프 아라이벌 오렌지아이나 522
0: 오렌지아이나 522 리클리어드 디렉터 비나스 디스나라 메인텐 플라이트 레벨 150 나리타 KNH29나 84 인포메이션 케벡
2: 라지 디렉터 비나스 센터 디스나라 메인텐 플라이트 레벨 150 KNH29나 84 오렌지아이나 522
0: EVA 108, descend and maintain 9000.
3: Descend and maintain 9000, EVA 108.
0: Orange Line 408, traffic 10 over 11 o'clock, 15 miles, south eastbound, 9000, Boeing 777.
4: Hurricane, Orange Line 408.
0: 가자.
4: Hurricane side, Orange Line 408.
0: 가자. EVA 108, turn left heading 340.
3: Turn left heading 340, EVA 108.
0: China Southern 629, descend and maintain 11000.
5: Descend and maintain 11000, China Southern 629.
0: EVA 108, descend and maintain 8000.
3: Descend and maintain 8000, EVA 108.